노래 헤이 네 알미 10만 동 아래고 안가다냐 도모 알미오 마비오가 나고 해 마오가 나고 해 아이 아아아 얘도 미나 아아야 머리야 해도 미나 미래 마오가 나고 해 알미래 헤 Pase amor, pase amor.